0: 이봐야 아가시바네 목걱정 장마방 투쿠아쿠 미니츠메 아동바른 아키드츠드 보건스농농 와봉 루프뉴바 툴록 중디아장아 그나른바 앙아디
1: 웅틀로쿠 오클 아카 드선바이 홍북다 사카만 오클 웅틀로쿠

이파야 가시바니 무곡종 FM 밴 프리퀀시 녹방가 포인트 9 메가헤르츠 상상동을 마방 비자쿠 미니트 시메라나 동바된 클리미 아스녹튼 다운와 수시 타나보바 트랜스미션 라보글 다운와 기츠 신동야마이성 아메드 닥틀 비자쿠 미니트 시메라 붕우농 아우큰 신동 붕우아쿠 농 드제름 신동 붕우아쿠 미니트 시메라농 고히마능이 아우상 아세르 신동 발랄라 이육방 아시츠 Chukaku nung local talents. Chukaku minim mitsi nung mapa pushira sushi usang. Chukaku minim mitsir pungu nung chilushi sindung. Chukaku minit simmer nung telinungi Hindi asir English agi ICC Women's T20 Cricket World Cup 2026 sindung. Tinilaku minit ter nung kohimanungi nakami sasir English ushino asinditsu sangdami yokpa angashitsu. Tinilaku minit simmer nung telinungi Hindi asir English ushiagi ICC Women's T20 Cricket World Cup 2026 commentary angashitsu. Tiaku nung shilongungi connecting Northeast sindung. Tiaku minilir pungu nung telinungi Hindi asir English ushinung linaku sangdami yokpa angashitsu. Tukuaku minitir pungu nung telinungi ICC Women's T20 Cricket World Cup 2026 commentary angashitsu. Asri Basilin Asintana Bupa Transmission Shibangzi. Ibaya Akashwani Mugokchong.

0: 그놓고 비하다 하자고야. 어당 나봉 드즈 무스가 오르스디. 나 이도 마샤기야 드즈 리얼지도. 저거 아시아마도 감송도 마찬가지 레망발라라 농이 모아지바 등 클미 알루농 몰라무시아 모아지바 벤나바드 마이즈나 해 마포 다스보 민티오 아스보 코노코피아 이듬지 암시바디야 몰라무시아 모아지바 데데즈나
1: 아야 마강아단다 중화 하오 타네그나 에너지당이야 루바야 아마 죽보 사마사야
0: 하오 저우다
1: 오다티 암시아리바 아슬 모아 리바랑 쓰르농 타느지앙 리슨 아이가 오고 노지오야
0: 아야 하오 이바마야 준비드 바오당앙 가디가농이 앙아적드 벌지도나 니앙드 벌라바디 다스 노야 니당 자자르시 느나지 그진 당사 준비드 늘바야
2: 아이 오야 주구야 타카마 크리스마스 뉴이어 통아르지
0: 음흠
2: 룩디 아이가농 아스냥 아차양츠바 리어
0: 아호
2: 다지 그지구만 나루 아슬보 신츠듬 암시농 아프츠 이드민당 람사드너바자야
0: 아야 하지 동디방아도 시다가도 아지 니당 마스자가 스나슴브롱라 준비드바나 헤 람사드바우디마나 카디가나양아스드츠 다스농 크리스마스 다스당지 티티아게지 이벤트 신동지다마로즈지도 나제
1: 아이도
0: 아도 금가도 누누키 강아중아이노 광화고데 니양앙아석너고야노야 다지 너나디 숨드바시당 마이듬 아이디어스듬도 아스르농 다그라방라노 당 인옥숨즈다 아스장숨나지
1: 하이자
2: 그 시사야리 시당디니
0: 하이니 샹니
2: 미즈응보바노 에드벤트 크리스마스 늑지동지 용야자바라스자국 이바마방야 용야무농라스다 아따리바 안고가스농 겐틀봉어 암시아 텐즈글 아슬 디오바르 비즈지리아 미즈응 디오바농이 텐즈가 디오바르 시아 가근가근다 캔들 비즈지 쑥로가 룰 다툼 방보바 캔들지 크리스마스 이브 미스라 크리스마스 안고농 쑥로가
0: 아리 디오바르 비즈지리아 캔들 쑥로가라나
2: 하오다
0: 니보 엄마도 걸려서도 이제 시닥받고 말 종종아 시향조
2: 하이자 니우당 다른 스나기 당시디니
0: 하이자
2: 미즈응 보바농 Purple Sinsu, Kupa Tidizu, Tiyim Lakutsupa Milan, Candle of Hope. Sungrami, Miem Chirdam Tin, Patin Nangzak Padam, Miss Samai Ayur. Tana Boba Candle Ji, Purple Sinsu, Asir Ipa Tidizu Ji, Tirnamba Milan. English Aki Asunoki, Candle of Preparation Da, Milan Sakok. Christendom Isu Aki Zagar Tamilongjang Rinam Shiataba Mabang.
0: Ari Hupta... 안나 농제지 캔들 컬러지고 가사당 안나지
2: 아이도 아시아마 드즈당 발랄라고야
0: 오 하오 당항아지 번데도 고아지
1: 캔들 시아지 드즈리어나지
2: 아이도 다슴보바지 시디니
0: 아이자
2: 다슴보바 캔들지 빙크 신지아스즈 드즈 드빈라 밀은 캔들 오프 조이 이수 크리스타 소바소시 쿠닥팅야던 빈라드바 아슬 비즈보바 캔들지 Purple Sinsu, Kupa Tidizu, Timiyam Milan. Candle of Love, that's a zagok. Sungrami, Mimchir, Uta Mim Nung. Pachir, Alima Yuk Pata Maizu.
0: How?
2: Tatam Bangboba, Candle Ji, White Sinsu, Asazu, Kupa Tidizu. Ipa Candle Yaki, Isu Krista, Asin, Kamtidakpa Sukuda Sayur.
0: Aya, don't hope that. Pyong. Candle, I'm sure I'm going to miss it. I'm going to miss it. I'm going to miss it. Rates, I'm sure I'm going to
2: miss it. I do. Advent Rates, I'm sure I'm going to miss it. Advent Rates, yeah. Sungo, do a key young lord. Kupa the dizzy. Ipa yaki, dirty. Tata maka in dang sayur. Asir, to long long the dizzy. Sungram to me, tata maka sayur.
0: 哎呀, 아마 오다 탕르는 말다 쓴날이야 나야 보. 아이 강 안아즈고구야. 아슬 누나도 크리스마스 인당 준비를 다스디.
2: 하오자오야.
1: 니칼라 마방당리라 크리스마스 인당당마스 사가 금필용 이벤트 민당아 오당 준비듭 나라도야.
0: 그자마사도 야마야름사듭당한 카디 가능이 안아즈듭을 농구다. 슬라 크리스마스 농이 튼석디니.
2: 하이자.
0: Christmas mabang naru dhamya punsitia ma sir rose aserbo holy mistletoe ivy Christmas cactus aser

0: 맞아. 사촌 몰라.
1: 우다 금샤 배신 위크슨 동아 착농 드나 룰서농 고바 안고농 고바 암시어 고바 맘시어 강아보 미장자야리바 탕장 아이가 나즈그라노
2: 아야 허블러디
1: 아노 이스터슬렌 마더스티 아루지 니 아노 이바 인탕야보 드라보 중아 장자리야
2: 아니야 시다가도지
1: 디디즈 그메든 쯔가 디즈사도거 아서금가보 디즈르버농 고바나로 아서 신즈 이녹즈 그랑 아승당지 니 주고 이바드마지 중중아 부시당 당아즈바 아이강오
2: 당 아창즈가잖아 아이죠
1: 당아즈바 아이강오고니야지 아서랑 우즈타노리아 금시아 신당 드미엠 사유당 아장시바 농야다 야보 닐름사디
2: 하이자 종월지
1: 가니신야 이바 안코나루다자 양이 드티다드마가 드즈드미엠 늑시바인당 사요리아 아세라노 빙크 리츤즈아기 다금 알리어드즈넴 아금 아가즈바 사요 아누이바텐 이듬나루야 암시농 다바다스리아 루스 드미름나 골랍나루도 코바아기 아금즈보 아가즈바 사요 빙크 신즈 드드즈 나이 늦즈 아느발로르다 사유바 드마이즈 아서드즈 아드마 드미승 신즈도 암시얼
2: 오 예마잖아요 아서 다카말리어도
1: 다카말리어도 드미름
2: 아차 아야 하 정말 아지
1: 아서라노 루스 드미승 드드즈 드즈가 드미임지 드미릇 아서 드상와 드마이즈 달리어야
0: 아이야 마오다 시딱바 나루야 강아 사타시 툴루리어나
2: 마오다
0: 니아가 다금농 다장시바 아이 가당 리얼고
2: 오자
0: 달리사 아스녹 싱아 드티당보 이발리마 클레미 알리즈마스
2: 오다
0: 아서 아자 클레미 당보 아우즈 아루즈 마스지
2: 오니
0: 니모모아 그부에니 독서 와두과 성도야
2: 오자 오다
0: 우다 파더스데이 농야 다서트 뿐음 아까마크즈바 다마이즈 로스트 미승야사 아크치아라니 앙아즈 아농지 금시아 쿠부르프농 이파지 이녹스 아서니 이파 이녹스바장아 니 아니 승석바 카지 쿠부 타카말리당 바이트 밈티바 나로지 로스트 미승야 레사자
2: 아이야 하우타 드마농라즈보
0: 아서 이파자기 드빈라 드스납카 루아 우야라야 시아마지 그지서나 아작 부타 인약사다 중디바 아농지 그보이 드밈디바 카 바스 니독스와가사 금시아 바남 나루 이녹스랑 망기마 자시즈멜나 드멜롱농 딥듬가루 닥스라루야
2: 하오다
0: 야마지 니아 파더스데이 인당지 드라보 부시드다 리얼지 니아노 드라본던 녹스디니
2: 아이 그자마사 디사가네 아시바마지나 우당 늦보아드마 나야마지 인약마지나 강하사다 종아노
0: 아우자
2: 아시 아이 가드마 우당 리슨다 종아
1: 시다가 아시
0: 구당 아스노기 Father's Day 다스디어 이바 아느고야 드미승 자낙 아슬 다망 아츠가 미름바 신츠 구바기 두부가 아금 다스 아이바 아슬 다시 아디시어 이듬 아마 신츠 암샤 디코레이션 아스노 종아 아스라노 이바던 클레미 나로듬 암시바 이듬 나로듬 야스즈 Orchids Bird of Paradise Clatulias Ginger Bloom Heligona 쿠바기 두부가 아컴 다스 아이트바 아슬 다시 아이트바 사유 아시바마 다스르 두부남 루스 드미성 아슬 아컴 리어남 루스 드미르마기 아컴 아크즈바 다마이즈 암시아 아루라다 니앙아즈바는 나든름 사드벌
2: 하우다 니 송시아튼 사발라라 아주룰 아스르보 아스노기 아창시바 듣까지 말리지나 우당 아시아마지 나보 늪보 남 뜸승 암시아 아카마가츠 아스르보아노 저거 부지지 아카믈리아스지도 아카믈리아드마 뜸르마기 아카마가츠 다스바드 마이잠 시바자지 가능 반타다 이야크라지 우당 뜸은 자가 사가노 뜸임자가 다탈록바 가지야디 그 뜸자가 기능부도 보았어야 다시 농부